0: 事。
1: 师父不要胡思乱想了，睡醒觉明天就会好的。睡吧。
2: 师父，师父，师父，
3: 什么事啊？
2: 昨晚大师兄和师弟都不见回来
4: 啊！快去看看。哎，
5: 师父，师父，来来来，来，师父，来，
6: 啊！悟空，是谁在啼哭啊？哦，
1: 带徒儿打探一下。八戒、沙僧，好生照看师父。哎，
5: 你可快点回来啊！你快点回来啊！
6: 师父，师兄，
1: 你们这些和尚清早起来为何在此啼哭啊？为何呀？啊！
6: 师父请看。
1: 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父，师